담네 살이 무디시 머린 호린 오행갓 돈단 석도르지 하이통어람 비 버둥버둥 스릴댄 썰라 앵그우치비 살네 우디식슨 도간 이흘룰에 돌라